0: 안나는 허르다 다르
1: 꼭돌 안나는 허르다 다르
0: 윈예스카 르르다 이도다
1: 윈예스카 르르다 이도다
0: 어거스톡 땅갈비테
1: 어거스톡 땅갈비테
0: 아틀라르바나감마
1: 아틀라르바나감마
0: 알타와마나스프차
1: 알타와마나스프차
0: 안나르다이다 나라두갈
1: 안나르다이다 나라두갈
0: 알가스타 하토스텐디아

0: 지 동백날 허지다비 등화대미지 한일항구들 고롭다고 안도문들나나나나등화위다비 한일항구나다쇼 고르가정다나나나마 한일항나마 등화대미지 도룩대동봉봉다쇼 고롭다고 안도르가정다나나나나 등화대신쇼 고홍화힘에쓸다치 나갔다 내마도로 혼자 마조로 예상다 등화여다지 허일흥나 허마고들 허일흥나 허마고로 혼나가진 타우콘베야 등화나오다지 타우콘베이나 허지다비
1: 딘베산오고 허루대기윗대압다쇼비 나이

0: 속죄의 자소하다 딤베딤바쇼 허룸내를 흐지나들다치 도룸내에 삼다 허룸내를 헌군다 도로이나 딤베딤오쇼
1: 딤베니 버디용치 도룸내기 흐지나다쇼미